지금까지 말리채 너구 오지원예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